0: 너 많이 빌어.
1: 오직히 오라이 동네 다음 대도매도 길이 빨디. 리킨 동네랑 뭐 끼나 돼 그래요.
0: 안 걸어.
1: 네님 말 티고 뭐지 겨우 아이
0: 동전?